0: 여보세요, 여보세요.
1: 아, 나 그냥 돌아다니지. 파티
0: 어디서? I'm from down. 웃어, 갈게.
1: 어, 홀로 홀로. Want to get some food, though? 오케이, 어, 이따 봐, 그러면. 어, 10분에 갈게, 피수!
0: Woo, let's go!

가리 마세라디 님은 얼굴 들어가는 거 어떤 남자든 상상하지 앞도 이상은 없이 너무 아름다워 girl push your button to unlock you put on my keys and from now on 모든 건 나한테 맡겨 just trust me I'll rev your engine real smooth

0: waterfall. You are wonderful. 매운 시간 가운데 박은 태툰 덜었고 어라 스물둘에 꿨던 꿈에 오른 뒤에 나는 주춤에 아니 너무 빨리 걸었고
1: 익숙한 맛처럼 내가 광대 입만 막아들어 익숙한 맛처럼 모든 놈 숨을 덩 다 듣던 대로

0: 날 아직도 믿어요? 나를 믿어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?
1: 믿어요. 믿는다고 했잖아요. 믿을게요.
0: 증명해봐요. 날 믿는다는 걸 증명해봐요.
1: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?
0: 모르겠어요. 어떻게 증명하는 건지.

잠은 오질 않고 네 기억은 가지 않네. 괴로워 뒤척이다 아침을 맞아 봐인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집. 불 벗어나고 싶어 착해 쟁겨놨었지. 시동과 함께 켜지는 내비게이션 지켜주는 목적지 너의 집 매니에이션. 못 볼 걸 본 듯이 못된 기록을 지워 자존심도 없는 심장.